나의 뒤탕 라이 머니 늘까 뭐 답행 십시캄 아이 복자오 로비야 화 카우노이 밤 더 카우프 답 린래 카우사 미엄만 심은 빌라 꼴 아우 어이